오늘도 우산 잘 챙기시고요. 건강한 시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더우면 좀 그러는데요. 그쵸? 무한도전이 부릅니다. 말하는 대로 산이 레이나로 한여름밤의 꿀. SG 워너비의 한여름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남의 상처를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상처를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말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만 개의 상처에 더욱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도 그렇듯 누군가도 그럴 거라는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글은요, 김신화의 서울엔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글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해지는 거. 단순하다는 건 복잡한 거를 좀 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라는 얘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 그 마음의 여유를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보혜수의 사고쳤어요, 도경수의 놀이터 함께합니다.

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글쎄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먼저 연락하는 사람, 진짜 나를 챙기는 사람이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 나도 덩달아 성장한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마음이 편해진다.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 삶의 방향을 배운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사람, 긍정 에너지를 받는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 인간미를 느낀다.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자극을 받는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 나도 게을러질 수 없다.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이 중에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나도 덩달아 성장한다. 다른 것을 도전해보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겁쟁이인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많은 겁을 내면서 처음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해봅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답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돌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모든 걸 잘 해내지 않아도 나를 챙길 자격은 충분합니다.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 원하는 속도를 존중해도 괜찮습니다. 쉬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배려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잠시 쉰다 해도 그 길이 나를 돌보는 연습 중에 한 가지라고 하니까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지는 노래는 니아가 부릅니다. 너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 도요한의 늦은 안부, 태댕의 너라서 좋아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 사랑이는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흑장미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흑장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는 거 아시죠? 흑장미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게 제 시간에 다녀가 주신 신청남 다녀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꼭박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치지 않고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느끼는 행복 한마디 말로 한 줄 댓글로 마음을 움직이고 또 행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을 주면서 사랑 가득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멋진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주말은 더 멋지게 월요일날 되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8시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시간을 밝게 오늘은 진짜 날씨가 덥네요. 네, 물론 아랫지방은 폭염, 네, 장마가 이제 비는 거의 안 온다고 하네요. 아랫지방은 그러니 더 더울 수밖에 없겠지만,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해가 네. 그래도 또 여기는 소나기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날씨를 보는데 아랫지방은 이제 비는 거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큰일입니다, 그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10시를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3시간 함께합니다. 신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거의 1시간씩 노래를 듣고 있어요. 신곡을.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일부터 휴가라서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오면 또 몽창 들어야 돼서 몇 시간을 들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자, 두 곡 더 준비했어요. 돌세플리의 그냥 내가 좋아, 랑수의 제 취향 아니거든요. 이 노래가 좀 재밌어요. 랑수 노래가 제 취향 아니거든요. 자, 두 곡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혼자 밥 먹었어. 그게 뭐 어때서. 누가 같이 먹자 했는데 그냥 혼자가 좋았어.

0: 그냥
1: 저기요. 그쪽 제 취향 아니거든요. 저기요. 사실 그쪽

이 노래가 본인 취향인 분도 계시고 이 노래가 본인 취향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노래는 귀엽습니다. 그쪽 세 번을 만나도 제 취향 아니거든요. 취향이 아니어도 인연이면 만나지는 거죠 뭐. 자, 제가 오늘 방송이 3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라 그리고 휴가철이라 신청곡이 없을 듯 해서 노래 세 곡을 더 준비했어요. 세 곡 더 듣고 나서 여러분들 신청곡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천천히 갈게요. 태구의 아스팔트 위의 소년이라는 곡과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네, 어제 나온 곡인데 여름아 부탁해 다들 아시죠? 이 볼빨간 사춘기의 버전으로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가 부른 회상. 이게 산울림 40주년 몇 주년이었지? 어제 보고도 까먹는 이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50주년 50주년 기념으로 네 김태래가 불렀는데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조용한 곡으로 듣고 네, 신청곡 첫 번째 신청곡 들고 올게요.

김태래가 참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이 회상이라는 곡이 워낙 너무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경호가 부른 회상이 너무 좋은데 김태래가 너무 잘 불러서 그리고 신곡이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정이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지만 오늘도 비는 안 올 것 안 올 뜨겁고도 뜨거운 부산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아랫지방은 비가 거의 안 온다고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장마가 끝난다네요. 네, 장마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제주를 비롯해 남부지방은 그렇지만 더위가 계속되면 소나기는 한 번씩 네, 온다고 합니다. 결국 시원한 비 한 번 못 본 장마가 되었네요. 이제는 더위와는 진짜 전쟁이네요. 더위 드시지 마시고 냉방병도 걸리지 마시고요.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김수현의 그대 한 사람, 민효린 진영의 당신과 만난 이날. 이 곡이 7.8기 OST 곡이잖아요. 예, 피처링이 바로가 한 버전이 있는데 지금 그걸로 준비했거든요. 바로가 7.8기에 잠깐 카메오로 등장하는데 바로가 그럽니다. 바로가 나와서 나 바로 죽나요? 네. 바로다운 대사였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신보라의 사랑합니다까지 신청해 주신 곡 네, 세 곡 모두 준비해 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네, 올해는 진짜 비는 그렇게 안 오는데 태풍이라도 한번 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태풍은 대부분 가을에 오지 않나요? 네. 가을이라 하면 9월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요. 어쨌든 우리 사마님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진혁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 진영의 팬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너무 멋있죠? 내가 말하고 내가 멋있대. 명언입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자,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숭아 아이스티를 마시고 있는데 거의 다 마셨습니다. 오늘은 음료 계열을 거의 다 샀는데 목이 마르지가 않네요. 복숭아 아이스티도 좋죠. 카페인이. 오늘도 안 잘라고요. 우리 꽁치님.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것이 좀 그래서 네 가지 이상의 신경을 써가면서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멀티가 잘 되는데 우리 꽁치님. 자, 못하는 게 뭐예요? 네, 남자들은 보통 멀티를 못하거든요. 꽁치님 대단한 것 같아요. 상당히 피곤하긴 하네요. 엄마는 지금 미용실에 파마 염색을 하러 가셨습니다. 아직 파마 염색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른 미용실 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들은 저는 미용실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꽂히면 또 가서 미치게 하고 옵니다. 요번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미치는 게 한 10년에 한번 이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그래서 저는 거의 안 가거든요. 네. 근데 꼭 이 파마를 하고 나면 후회를 해요. 손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네, 잘했다 싶어요. 여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집이 안 편하게 생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덥고 습해서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너무 습해갖고 그 벌레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에프킬라를 세 통이나 샀거든요. 죄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집 안이 아니라 방충망에 다닥다닥다닥 날벌레도 유독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다 뿌리는 데가 없어요 진짜. 여튼 그래요. 저는 에너지 섭취를 거의 안 하고 노래가 너무 걸렸다 네, 저는 에너지 섭취를 거의 안 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많이 먹으면 당뇨에 안 좋거든요. 네, 당뇨에는 좀 그렇죠. 장민님 오늘도 시원하게 하시면서 방송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블랙핑크 에스파 클라시의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노래가 넘어가는 바람에 급하게 노래 하나를 꼈더니 노래 가수 제목이 조스바네요. 함께 먹을까요?

꽁치님의 신청곡 전해드렸고 우리 정인연마님 신청곡 가기 전에 제 선곡으로 노래 세 곡 더 전해드리고 갑니다. 감성 노래방의 즉흥 드라이브, 오드리 헵번의 한여름 밤의 달빛 드라이브. 둘 다 드라이브네요. 그리고 밤하늘 극장의 문득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면 이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우리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들고 오도록 할게요.

제 선곡으로 함께 들었어요. 제 선곡이 거의 AI죠. 네, 이런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신청 문단 활짝 열려 있어요. 오늘 3시간이라 한 번 더 다녀가 주셔도 좋고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면이 오늘도 만나니 기분이가 최고입니다. 목소리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입술에 침 발랐죠? 네. 하루 안 듣는다고 왜 이리 그립던지요. 뭐 어떻게 이제부터 토, 일, 월 못 듣는데.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에이프릴 시스타 에이핑크의 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그래도 존박이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처음 들어요. 그래요, 정인이 엄마님 더운데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언니도 사랑합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은 천천히 가는지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짱미님 안녕하세요. 벌써 내일 중복이래요. 내일 중복인데 저는 내일 휴가 가서 네, 휴가 가서 먹을 거니까 뭘 안 해도 되네요. 그건 진짜 좋네.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은 재하의 첫사랑 그리고 홍이삭의 사랑은 하니까 사랑은 하는데 뭘 또 안 하는 거죠? 왠지 의미심 그 사랑은 하는데 뭔가는 해주기 싫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가사를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곡이 저 엄청 저한테 없어서 엄청 열심히 찾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거야? 2010년?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만드는 기적 이래갖고 희망로드 대장정 봉사활동을 한 출연자들의 사랑이 담긴 곡 타이틀곡이 선물이고 네, 노드퍼프라는 방송에 출연한 배우 8명 정광열, 한고은, 박신양, 유승호, 이성재, 엄지원, 고두심, 한은정이 네, 가수 인순이, 케이윌, 김범수, 서영은, 윤아, SG워너비의 김진호, 김용준, 이석훈, 걸스데이의 소진, 환희, 화요비 아 맞네요. 엄청 이거 다 읽다가 죽겠네. 여튼 수익금은 8개국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희망로드 콘서트를 통해서 이걸 공개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면 이런 곡을 또 어디서 찾아와서 신청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드리는 신청곡입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새 곡 신청해 주셨는데 시스타의 곡이 좀 전에 나와서 유피의 바다, 쿨의 아로하, 그리고 DJ덕의 여름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꿈꾸는 마음으로님 오늘도 다녀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잠하세요.

때로는 친구.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더운데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기팅만 하다가 천국을 남겨봅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비가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오늘입니다. 그쵸? 비 올 땐 지겹다가 또 비가 안 오고 해가 뜨니까 비 왔으면 하죠. 에어컨 켜고도 더워서 탁상 선풍기까지 가동 중. 저도 늘 그래요. 이 방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실과 안방에 에어컨을 켜놔도 여긴 더워서 탁상 선풍기는 풀로 켜둡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만 일하면 이틀 휴무라 힘내봅니다. 장면이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소나기 소나기 고백까지 모두 준비해드리고요. 3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어요. 오늘은 1시부터 우리 바다비언니께서 방송하시려고 이제 막 퇴근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찍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라 신청도 안 올라오고 해서 마감 일찍 했고요. 저는 마지막 신청곡 준비해서 올게요.

0: 좀 무서운데 그거 있잖아.
1: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을 전하면서 다비언니가 좀 늦으신데요. 1시 반까지 오신다고 해서 제 음악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꽁지님께서 신청합니다. 장미님, 저는 오후에 냉커피 제조에 들어갑니다. 너무 기력이 없어요. 저도 기력이 없네요. 아주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햇살이 덜 따사로워서 선풍기 틀면 뜨거운 열기운이 조금만 불어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밥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많이 못 먹어서인지 밥솥에 밥이 많이 남아있어서 보온 유지 시간이 20시간이 넘길래 잠시 보온을 껐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보온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시간이 0으로 나오네요. 재보온이 있더라고요. 오늘 형의 핸드폰으로 택배가 뭔가가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확인 결과 못 찾았습니다. 부디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미님 남은 방송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 마마무의 포 플라워스,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의 Bad News까지 모두 준비해드리고요. 네, 저는 선곡을 다 했어요. 다비언니 올 때까지 좋은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지금은 또 한 시간 동안 제 음악을 함께 들으실 거예요. 그래요. 어, AI 노래도 있고 아닌 노래도 있고 일단 쿨 이재훈의 더 사람이라는 신곡과 전상근의 상사병 그리고 결의 멀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곡 더 들을까요? 진엘 브라더스 진엘의 이별이라는 말에는까지 세 곡 요사이 나온 노래들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요새 AI에 빠져서 이렇게 유명한 노래는 잘 또 안 틀었던 것 같아서 이재훈이 또 오랜만에 신곡을 들고 나왔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너무 조용해서 지금부터는 댄스곡으로 다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점심들 다 드시러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튼 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신나는 노래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하도록 할게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레츠고 양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양양 가요 내일. 그만 윤현이가 오늘 아침에 어디로 휴가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양 가요 했더니 누가 양양 가고 싶다고 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츠고 양양 전해드리고요. 태댕이 걸, 차대리의 에어컨 리모컨 전쟁, 라이트 후계의 여름 구름 준비합니다.

언니가 주차장에 오셨대요. 저는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휴가철이죠. 그래서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휴가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휴가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는 집에서 꼼짝 마라 하고 살았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휴가 못 간다고 계속 속상해 하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집이 최고예요. 사실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네, 이게 뭐 제가 가기 싫다고 안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저도 없고 월요일날 우리 타비님도 오후에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까지는 한우로스 휴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음악만 나갑니다. 화요일부터 정규방송 다시 이어질 거고요. 저는 화요일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게요. 화요일 12시에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바다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예, 원래 1시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점심 먹고 왔어요. 점심 먹고 오느라고 살짝 늦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점심은 연포탕이었어요. 내일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연포탕 주셔서 연포탕하고 아주 오랜만에 콩나물 비빔밥. 예, 맛있는 반찬이어서 밥과 반찬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포기할 수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밥도 먹고 기운도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시원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4시까지 함께 할 예정이고요. 평소보다 좀 약간 긴 시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라고 너 때문에 미쳐,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일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즐겁게 행복하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얘는 작은 미끄럼틀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전 루틴이 왔다 갔다 뒹구르고 옷 잡아당기고 미끄럼틀을 붙잡고 일어서서 흔들기를 하는데요. 하나 더 추가되지 뭐예요? 미끄럼틀 올라타기. 계단이 아니라 반대로 다리 힘이 너무 좋아졌는가 봐요. 경사가 좀 있는데 어찌나 잘 올라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모습, 커가는 모습 사랑스럽네요. 다음은 어떤 걸 보여줄지 기대해봅니다. 예, 저희 집 꼬맹이가 어렸을 때 클 때 달리기가 어마무시하게 빨랐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저희 아들보다 달리기가 조금 더 빨라서 다행이었다는 거. 잠깐 한눈 팔면 너 어디 있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요 여기요 해서 쳐다보면 예, 도로로 뛰어들고 있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고 있으면 바닷가로 뛰어들고 있고 예, 다행히 제가 빨라서 잡았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께서도 기초 체력과 그리고 달리기를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아, 축구하다 말고 엄마 하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뭐 이렇게 지금도 미끄럼틀 잘 올라가고 그러는 거 보면 엄마 나 잡아봐라 라고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 엄마께서 잡힘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달려 달려 달리셔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아들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기초 체력 빵빵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죠. 그쵸? 저희 회사에서도 사무실이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휴가 계획 있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월요일까지 쉬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휴가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게시판 참여까지는 못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게가 있을 거야. 나만의 천사일 거야. 피사마님께서 마담님 더위 걸리면 안 뜰 냉방병 이 둘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네가 좋아 내 오늘처럼만 드시지 마시고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아침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빙둥빙둥 둥글둥글 뒹구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퇴근할 때도 밥을 맛있게 먹었고 퇴근 후에도 버터에 구운 옥수수 그리고 시원한 커피까지 있어서 뭔가 풍성하고 뭔가 굉장히 기분 좋고 거기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까지 보내니 저는 좋은 건 다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나쁜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렇게 나쁜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오늘 기분이 매우 매우 좋은 관계로 맛없는 더위 안 먹을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배가 부르거든요. 걸리면 안 될 냉방병. 오전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땀을 한 바가지 쏟고 일을 하고 왔더니 그 시원함을 만끽하면서 올라갔던 열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제 대서가 지나고 내일 또 중복입니다. 한동안은 더울 예정이잖아요. 근데 또 퇴근할 때 보니까 1시에 퇴근할 때 보니까 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냉방병 그리고 감기, 요즘 유행하는 감기는 인후염입니다. 목이 간질간질 아프시거나 아니면 그 목 쪽으로 많은 그 감기, 아무래도 이 냉방이나 이런 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모쪼록 저는 지금 냉커피 마시고 있는데 따뜻한 커피 그리고 몸에 좋은 그 습도가 약간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인후염에 안 걸린다.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도 습도가 좀 있게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0: 얘기해야지.
1: 여러분은 월급 날짜가

아, 며칠이에요? 네, 저희 회사는 25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께서는 저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고요.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수대로 월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가족수당이란 걸 받아요. 근데 저는 6호봉 그리고 새로 입사하신 선생님은 2호봉인데 아이가 둘?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2호봉하고 6호봉인데 월급이 4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초등학생,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가족수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보호자가 계시면 4만 원을 받고 아이 하나면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3만 원. 그리고 아이가 둘째부터는 10만 원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기본급이 저보다 높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게 저보다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제가 월급이 더 낮아질 것 같은. 혹시 사회복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자녀분들을 많이 낳으시면 가족수당으로 가족수당이 기본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런 가족수당이나 이런 걸 일찍 받아봤을 텐데 그런 걸못 받아서 여튼 이 호봉수는 아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오늘 했더랬지 뭡니까? 예, 세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그런 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굉장히 다양한 수당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좀 약간 많이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요즘에 장애인 인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화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소리 높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쪽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반면 노인 복지 쪽은 그 바우처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시나 그런 자기 그 구역에서 돈을 많이 쓰셨으면 오히려 그게 좀 약간 깎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튼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법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많은 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수당을 많이 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일반 복지센터랑은 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직장 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감사합니다. 덥지만 행복하게 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노래죠. 진오션의 말해줘, 샵에 잘 됐어,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휴가 가신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게시판 다녀가 주시니 꿈꾸는 마오루님 휴가 가시는 거죠? 예, 더위에 고생하시는 꿈꾸는 마오루님께서도 시원한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함께 일하시라고 제가 또 신나는 노래 세 곡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이 여러분의 낙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배 채우시는 거 아닌가요? 완전한 물배신데. 밥통에 밥, 어젯밤에 끓여진 김국에 밥 말아 먹어야 합니다. 어젯밤에도 그거 먹었는데 엄마가 먼저 드셔보고 짜다고 해서 저는 국 약간만 푼 후에 물을 많이 넣어서 먹으니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내일까지 그것 먹어보자고 하던데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식으로 냉면 세트 끓여 먹고 커피 시원하게 만들어서 먹어야겠네요. 어젯밤에 야간 걷기 운동 했었는데 오늘도 가게 되면 좀 편하게 가야 할것 같습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재미나고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 김국이 뭔지 여쭤봤거든요. 김과 간장 소금 조미료 맛으로 낸 거. 제가 그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요알못이잖아요. 근데 그 요리를 못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한여름에 먹기 좋고 그냥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제가 옛날 한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협이나 일반 마트에 가면 냉면 육수가 있고 동치미 육수 이 육수를 팝니다. 근데 동치미 육수가 먹어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동치미 육수에다가 오이를 썰어 넣으세요. 오이를 썰어 넣으시고, 그리고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썰어 넣으시고, 거기에다가 깨소금을 뿌려 넣으시면, 칼칼하니, 시원하니, 먹을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말고 그냥 좀 배를 좀더 채우고 싶다. 조금 더 배가 든든하게 하고 싶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다가 곤약이라고 마트나 뭐큰 편의점 대형마트 어느 곳에서 팔고 있는데요. 곤약을 한번 끓는 물에 데치신 다음에 그걸 채 썰어서 그 안에다가 넣으시면 예, 한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곤약의 기능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 그렇게 드시면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배부름 효과, 다양한 효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요리를 못해서 시원한 냉국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분들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마트에 간다, 동치미 육수를 산다. 동치미 육수에다가 오이, 곤약, 그리고 매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청양고추를 썰어 넣는다. 그리고 깨소금으로 마무리한다. 한번 드셔보세요. 일반적으로 식초 냄새를 싫어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에게 완전 좋고요. 여기다가 뭐 미역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역으로 또 다른 맛을 낼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지만 한여름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영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곤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더 좋겠죠? 일단 한번 드셔보시라니까요.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게시판에 김태형이 오랜 방황의 끝, 예. 그리고 N1 맞나요? 아프고 아픈 이름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듣기에는 너무 처지는 노래라서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템포가 있는 그런 노래로 다시 한번 신청곡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너무 파래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저녁 시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에는 너무 처지는 노래보다는 날씨가 날씨이니만큼 조금 신나는 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주맘님께서 청해요. 더운 날씨 지치지 마시고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예, 시청하신 노래죠. 제시의 인생은 즐거워. 그리고 제시카. 아, 그리고 영화

조크. 갑자기 그 남자 얼굴만 생각이 나는데 조각도시, 조각도시에서 나쁜 놈으로 나온 예, 그 사람, 예, 그 사람께서 부르신 노래. 예, 그 극중에서 가수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 역할 맡으셨다고 저번에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 노래 맞죠? 맞아요, 오정세. 아, 오정세 노래 진짜 못하던데 어떻게 최고의 인기 배우가 됐는지. 여튼 그래서 아 제시의 제시카의 노래 인생은 즐거워, 최성곤의 네가 좋아 이 노래 준비해 드린 다음에 후다닥 노래 잘하는 가수 AOA의 심쿵해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0: 당대 최고의 스타로
1: 우리 시대 최고의 빛나는 별이었던
0: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2: 전 세계 언론이 죽음에 대해 대서특필
3: 한국의
4: 유명해진
0: 화려한 영화처럼 가슴 아픈 드라마처럼 살다 간 인생을
5: 김희선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예뻐, 연기도 잘해, 노래도 잘해. 김희선 씨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MC몽의 진실은 천국에서도 이 노래도 김희선 씨가 피처링 했는데 꽤나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글로미 선데이님에게 노래가 너무 좀, 낮에 듣기에는 너무 좀 이라고 했더니 신청곡 바꿔주셨어요. 김건모의 사랑이 떠나가네, 그리고 신화의 I play for you, 그리고 Fly to the sky의 See a Love까지 세 곡 주셨고요. 예, 진실은 천국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착하게 살기로 해요.

시간이란 녀석은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끝없이 흘러가죠. 또 시간이란 녀석은 참 희한하게도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이 말처럼 예 계속해서 흘러가고 뭐 여튼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아주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4시부터 악마님 방송 이어져요. 게시판 데이트 악마님과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 출퇴근 시간이 20분 남짓 걸려요. 그래서 뭐 딱히 막 음악을 듣거나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방송을 듣기 때문에 하나 이야기 그 얘기 조금 듣다 보면 가고, 그 다음에 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역사 이야기 하는 그 이지연 쌤인가 나오셔가지고 역사 이야기 할 때는 아침에 듣기 좋다.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갔는데, 요즘에는 주말에 태희 씨와 함께 곽정은 씨 알고 계시나요? 그분께서 사회심리, 인간의 심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막 그닥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관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튼 태희 음악에서도 그렇고 그 은하 DJ 음악에서도 그렇고 제가 음악을 킬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아이유의 갑자기, 이 노래가 정말 많이 들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그 아이의 갑자기가 정말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이렇게 틀어도 사람들 안 지겹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래요.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데 역사 이야기는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일반적으로 그 FM, AM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음악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일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 낮에나 이럴 때는 그냥 예, 한율수만 듣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러쉬 방송은 멘트가 없어서 저는 약간 멘트 있는 방송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들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좀 짜증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튼 음악만 틀면, AM, FM 음악만 틀면 나오는 노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우리 함께 들어봐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소원성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게시판에서 놀아줘 들려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네 선생님 아니네 네네 바다비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저 회사에서는 선생님 소리 듣거든요.

0: 뭐 여튼 제가 여러분 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네네 다비님 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가 함께해요. 내가 야 하면 넌 예 해주세요.
1: 예 하는 여자 없나?
2: 내가 예 하면 야 하는 남자 어디 없나? 야 한 남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예, 저에게 오늘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혼자 놀았는데 즐거웠겠냐? 혼자 놀았는데 행복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공인이니까, 반공인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와, 휴가철이라서 진짜 놀아주시는 분도 없고 게시판도 썰렁해서 혼자 노느라 다비야 애 정말 많이 썼다. 휴가철에는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비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잖아요. 게시판 채워주세요. 너무 바쁘다고. 아, 진짜 바빠요. 아, 진짜 바쁠 때 좋은 방법 있잖아요. 신청곡 말고, 예, 선곡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뭐, 계속해서 방송을 하시잖아요. 악마님은. 어쩌다 한번 하는 저도 이렇게 어쩌다, 말문이 막히고 또 어떤 걸 준비해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매일매일 방송하시면 미천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시판 데이트로 우리 악마님에게 많은 응원, 그리고 또 선곡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곡하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막 이렇게 노래를 막 정말 수천 수만 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곡할 때 머리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좋을까 저 노래가 좋을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게시판 데이트 악마님과 하셔서 우리 악마님과 더더더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휴가 즐기실 때, 휴가 떠나실 때, 휴가 속에 빠질 수 없는 음악 하늘로스 방송국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 나눌게요. 제 선곡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신청곡 주지 마세요. 좋다면 또 열심히 선곡해봐야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칭찬에 약해진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다비님 오늘 방송 좋았어요. 다비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다비님 오늘 행복했어요. 이런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다음 방송 악마님과도 서로서로 칭찬하는 그런 시간 되셔서 서로서로 기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 나누러 올게요. 자,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불타는 불금입니다. 한 주 무더운 날씨, 오락가락한 날씨에도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총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난이 한가할 것 같아서 선곡을 많이 해놨는데 중간중간 낑겨 넣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좋은 노래 사연난 열려있습니다. 살포시 다녀가 주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꽁치님의 장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통 섭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퇴근을 하신대요. 오늘은 20분에 퇴근하시네요. 네, 커피 한 통 섭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마실 때 올게요. 커피 한통 섭취하고 계세요. 제가 다 마실 때 돌아와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왔어요. 한통다 섭취하셨나요? 밥을 안 먹으면 너무 허기질 것 같아서 밥 먹어서 배도 채우고요. 제로슈가 커피인데 너무 쌉싸름하네요. 그래도 야금야금 섭취를 하다 보니까 반 정도 먹어 치워내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이슈는 야간 걷기 운동을 가냐 마냐인데 갈 확률도 적지 않을 것 같네요. 햇살이 강해져서 텍사스 사막 열풍이 제방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살도 강해서 창문의 커튼을 반 정도 내려서 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통 반이 남아 있는데 심야 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 마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500? 한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로 시원하게 먹고 있는데 정말 시원해요. 햇살도 강해서 그런지 매미도 맴맴거립니다. 드디어 이제 매미 소리가 한두 마리가 울던 매미가 이제 집단으로 맴맴맴 이러고 있어요. 시골이 돼서야 뭐 시골에서나 이렇게 매미 소리를 많이 듣지 도시는 매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숲 아닌 이상. 우리 꽁치님 계시는 곳도 매미는 많이 울 거예요. 그죠? 네, 산도 많고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광주라고 해도 광역시라고 해도 시골 티켓. 저는 광주를 보면 너무 시골 티켓이에요. 너무 좋아요. 확실히 여름은 여름이라서 음료가 많이 드네요. 생수 500ml 이상, 생수통, 보리차 2통, 아메리카노 반통을 일어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배 채우시는 거예요?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오셨는데, 야간 걷기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하신다길래, 저도 문득, 저번 주에 국화도에 갔을 때, 소라가 밤에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물때를 맞춰서 보려니까 12시에 나가야 된대요. 밤 12시에. 그래서 밤 12시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큰애는 기다려요. 잠이 들은 거예요. 아싸! 이랬는데 작은 애가 따라간다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도 한번 기회, 체험의 삶의 현장이니까 한번 언제 또 가보겠냐 했는데 정말로 갔어요. 무섭더라고요.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근데, 몇 분의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소라를 찾아야 되는데. 꽃게들이 있는 거예요. 막 꽃게들은 엄청 많잖아요. 꽃게들은 많은데 바지락도 있고 꽃게도 있고 소라를 바위를 그 미역이랑 바위 있는 틈새를 공략을 하면 소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식 소라가 아니라 자연산 소라라서 알은 좀 작아요. 작은데도 정말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라를 수확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저희 아이들 방학이 일주일밖에 안 돼서 한번더 놀러 다녀올까 생각 중에 있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꽁치님은 여름 휴가 안 가나요? 야간 걷기 운동도 좋은데 너무 어두우니까 안전운전이래.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도 많이 더워요. 더우니까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렸고요. 네, 필사마님의 청곡을 먼저 듣고 나올게요.

0: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1: 네, 우리 피시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람 악마님, 한 주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악마님의 하늘로서의 모든 분들 하루하루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마지못해 사는 건 아니고요.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시원한 주말 뭐 딱히 뭐 할 게 있나요?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띵가띵가 하는 거겠죠. 오늘은 저 고기 먹으러 가요. 일주일 만에 이제 고기를 섭취하러 갈 겁니다. 세주도 한잔 할 겁니다. 부럽죠? 우리 필사마님도 한 주 고생 많았어요. 살아낸다고, 살아간다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돈 벌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는 포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주말이에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청해 주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새 곡 듣고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오랜만에 사연난 다녀가십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청해주신 곡 중에 두 곡은 전해드렸고요. 이수영의 라라라와 맞춰서 세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주말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감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6시부터 7시까지는 아마 러시 방송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요. 7시부터 아마 멘트 방송 예정일 텐데, 네, 그 마감선 위로 올라온 사연들은 우리 스타비님께서 전해 드릴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내 꿈은 주부왕. 왕님이 언제 내 주부왕이 되셨나? 모를 줄 알았죠. 안녕하세요. 태그를 부르는 악마 누나. 오늘은 3일 휴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악님이 안 보였구나. 휴무는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네요. 내일 근무가 있어 오늘은 일찍 잠에 들것 같아요. 오늘도 예쁜 목소리 감사해요. 오늘도 목소리 예쁘게 들리나요? 며칠 전에는 목소리가 안 이쁘게 들려서 괴물로 들려서 108욕이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낫죠? 네, 청해주신 거, 네, 사이다와 삶은 계란은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기차 안에서 먹어야죠. 네, 너의 차선, 2호선? 5호선? 저는 2호선하고 5호선하고 친했어요. 직장을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지하철을 타면 2호선, 5호선을 타고 갔다가 2호선으로 갈아탔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내 꿈은 주부왕님, 네, 휴가 재미나게 보내셨죠? 알차게 보내셨죠? 이제 일상으로 들어와. 네, 열심히 건강 잘 챙기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 잘 보내봅시다.

0: 네, 이제 구름이 선데이님의 천국입니다. 세곡 전해드릴게요. 날씨가 미쳤어요. 하루 이틀이에요. 뭐잘 버텨야죠. 미친 날씨에 같이 미치지 마시고,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밥잘 챙겨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화장실 자주 가면 됩니다. 책임지신 거 전해드릴게요.
1: 네. Another Rob Story.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커트라인 걸렸는데 다시 한번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인연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가봅시다. 가봤더니 끝나네요. 이제 밖이 진짜 위험경보 습하고 엄청 덥고요. 저 피부과 갔다 와야 돼서 아기띠하고 양산수 갔다 왔는데 자연 찜질방이에요. 펄펄 끓는 아이들이랑 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양산으로 햇빛 차단하니까 쬐끔은 나은 것 같아요. 여름은 양산 손 선풍기, 목 선풍기 필수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날도 더워 죽겠는데 놀이터에서 1시간 놀다 왔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주 홍당무가 돼서 왔어요. 얼굴이 다 탔어요. 촌스러 죽겠어. 그날도 촌놈이 촌놈들이 더 촌놈들이 됐습니다. 네, 우리 정인연마 오늘도 바깥 구경 갔다 왔군요. 날이 많이 덥죠. 집에서 좀 편하게 쉬면서 주말도 좀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바깥기에 바다가자가 없네요. 그래서 다른 가수의 바다가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코만고치님 반갑습니다. 저의 금요일 저녁 공식 스케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혼밥 겸 혼술. 아직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괜히 연락 왔다가 야 우리 불금인데 술 한잔 하자. 네가 좀 사라. 하면은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돈 연락 없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은 사람도 들뜨지만 지갑도 함께 들뜨는 날입니다. 지갑 봉해졌네요. 다행이네요. 저도 집에 있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돈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큰맘 먹고 마트 가지 않는 이상 집에만 있으면 돈 나갈 일이 없어요. 나의 목표는 하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법 합니다. 맞아요. 열심히 잘 버티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또 흘러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불금이에요. 불금에는 혼밥 겸 혼술. 집에서 하면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뭐 있니? 좀 누구 좀 만나서 친구 좀 만나서 좋은 데 가서 쇠주 한잔 했어. 술 한잔 했어. 그 집가라면 됩니다. 뭐 그거 뭐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돈도 절약돼.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곳에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꼬장 부려도 아무도 눈치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촬영하게 울지 마시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코만고치님 연락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불금을 불타게 하늘호수에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빨대 꽂고 쇠주 한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떠벌리고 다녔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날 소문나. 야, 코만 얘기 들었니? 코만코친 친구도 없어가지고 친구에게 연락도 없어가지고 혼자 혼술 혼밥했대. 제가 광고했습니다. 우리 꼬만고치님 날도 더운데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방송 여러분의 즐거운 퇴근길 스타비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오늘 하루도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물 조심하시고요. 차 조심하시고 조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휴가철 되셨으면 좋겠네요. 월요일까지 쉬고요. 화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0: 아닐까요?
1: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가 결국 나중에 나를 만드는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한 주가 참 쏜살같이 흘렀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7월이 다 가버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와의 한판 승부입니다. 타비님 포함 하늘호수 모든 분들 가장 맛없는 더위 드시지 마시고 가장 걸리지 말아야 할 냉방병 조심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피자마님 비어네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전해드렸고요. 코요테 비몽 데니스 프로젝트 86학번 청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좀 덜 나오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아우, 그냥 더우면 무조건 덥다. 엄마, 에어컨 좀 하면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요. 아이들이 없을 때 제가 또 아침에 좀 비몽사몽 할 때를 틈타서 에어컨을 이렇게 꺼놓거든요. 그럼 귀신같이 일어나서, 엄마, 너무 더워!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1시 정도 넘어서, 오후에요. 오후 1시 정도 넘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글쎄, 어제 아이스크림을 사오고 나서 저희 아이가 아이스크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뚱뚱한 투게더가 튀어나와가지고 문이 살짝 덜 닫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엘사가 온 줄 알았어요. 그 한쪽이 완전히 레리꼬 레리꼬입니다. 네, 얼음이 막 꽝꽝 얼어가지고 어머 어떡해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요. 일단은 작동은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아, 전기요금 엄청 많이 나오겠죠?

야간 걷기 운동을 가면 방송을 못 듣습니다. 듣고 계실까요? 못 들으시는 걸까요? 아까 러쉬 시간에 음악을 미리 전해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혹시나 시간 맞춰서 돌아오지 않으실까 해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꽁치님.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주방과 거실 청소를 하고 대기하려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추가로 청소를 더 해야 하는데 엄마는 걷기 운동 가버리셨어요. 이제 간만에 들려오는 음악을 자유롭게 들어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쿠팡 라이브는 이런저런 사건 상황으로 못 봤어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뭐 하셨습니다. 아,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요. 네, 7월 31일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제품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꽁치님 보고 싶으시구나. 옥수수 아가씨 궁금하시죠? 신지훈 시가 될 이야기, 이수영 꽃, 써니힐의 지우다, 꽁치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타비님, 타비님, 오늘도 예쁜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집이 최고다라는 걸 알게 해준 오늘 날씨. 정말 최악입니다. 나갔다가 왔는데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아들이랑 노는 게 최고더라고요. 더위야, 물러가라. 아들 피부 뒤집어졌다. 더위야, 살리도 하셨어요. 특히 이 아이들, 땀띠가 나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좀 이렇게 감싸고 따뜻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땀띠가 날 정도로 막 엄청 이렇게 쌌었거든요. 근데 막 피부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 벗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만 하는 수 없이 차고 있다거나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땀띠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벗었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가 없죠. 집에서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피부가 네, 좀 얼굴에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막 나가지고 피부과에 막 달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한테 막 여쭤봤죠. 이거 여드름인가요?

이거 안 없어지나요? 여드름인가요?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얼마나 유난을 떨었던지.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 바다, 레드벨벳 빨간 맛,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쿨의 운명, 인디고 여름을 부탁해, 시스타 가식걸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밥 먹으면서 에어컨, 선풍기 풀 가동하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네,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정말 이 더위를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겨냈을까.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선풍기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더위가 너무너무 살인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엄청 덥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폭염주의보가 저녁에 내려졌어요. 네, 도대체 이 밤에까지 얼마나 더 더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가지고 일찌감치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9시 정도 넘어서 깨어나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있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꺼내 먹을 것 같아요. 이 더위를 어떻게 잘 이겨내 봐야겠죠? 김 부장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동화구연가, 요리연구가, 노력의 아이콘, 옆구리, 옥수수 아가씨, 또 타비님 안녕하세요. 분명 11시에 라이브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더위를 먹었는지 딱 그쯤에 잊어버렸네요. 한참 후에 생각이 났어요. 다음번에 다른 아가씨 하게 되면 잊지 않고 참석해 보겠습니다. 아, 네, 수희님, 저 이번에 한 거 아니고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방송 안 했어요. 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오늘도 무더웠지만 월급날이기에 기분이가 좋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잔고지만 월급날이기에 마트 가서 신장 애기들 픽도 하고요. 저녁 한술 뜨고 뒹구르르 중입니다. 역시나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는 오늘입니다. 뿌뿌 하셨어요. 네, 맞아요. 집이 최고입니다.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반의 플라워, 범진 인사,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스윗님께 이어드립니다.

뉴스에서 무더위로 온열 환자가 속출하니 고령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문득 우리 붕붕이 생각이 납니다. 연식이며 주행거리며 사람으로 치면 이미 고령자인데 요즘 같은 날씨엔 붕붕이도 무리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급가속, 급출발은 금지. 살살 달래가며 모셔야겠습니다. 힘내라, 붕붕아. 올 여름만 잘 버티자. 에어컨은 2단 이상 안 할게. 하셨습니다. 코만고침님. 비아트 널 좋아해. 밤하늘 극장,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점점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워질 때는요, 아껴줘야 합니다. 살살 잘 다독여가지고 네,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코만 고치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마니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께 신청곡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름방학은 짧다라고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실제로 날짜를 손으로 세어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짧은 방학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게으름을 잔뜩 부리는 게 만족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짜여진 시간표 안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그런데 사실 2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껏 게으름을 부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2학기는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때는요, 그놈의 방학 숙제를 못 해가지고 개학 전날 그렇게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예전만큼 숙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스타비의 가요울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울릭

대나무는 심고 나서 몇 년 동안은요, 겉으로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장이 멈춘 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땅속에서는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하늘을 향해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멈춘 것은 아니니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내일을 위한 뿌리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한 주의 끝에서 만나는 가장 편안한 시간, 네,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편안한, 네, 편안한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금요일의 데이트 출발할까요? 갑니다.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으로서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 잘 버티고 계시죠? 네, 여름에 약한 저는요, 하루에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 커피로도 또 시원한 물로도 잠깐은 시원함을 느끼지만 이후엔 또 다시 땀 범벅이죠.

여러분은 더위와 걸리지 말아야 할 냉방병 모두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여름 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더위는 시작인데요. 땀 범벅이죠. 저는 집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차도 시원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도 시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덥다라는 것은 사실 느끼지는 못하는데 뭐 식사하러 갈 때 잠깐?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범벅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스크림도 안 되고 뭐 이온 음료로도 안 되고 볼 때마다 참 딱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건강관리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러다 보면 시원한 날이 곧 올 테지만요. 그때까지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름 내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높은 음자리표, 아, 자리표래요. 높은 음자리에 내 자리표는 또 어디서 왔을까? 저 바다에 누워. 네, 이 곡은 제가 좀 갈등을 많이 했는데, 아,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너무 오래돼서. 네, 하지만 더위와 싸우는 우리 필사마님을 위해서 준비해야겠죠. 비원아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까지 함께합니다.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콩

네, 처음에는 아무 감흥도 없었는데요. 겪어보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뭐 금일봉 주니까 갑자기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죠. 사람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갑자기 보면 꿈은 조금씩 가까워져.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회식 예정이고요. 화요일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쉬고 모레 출근인데요. 여사님 피검사하고 또 약 타러 병원 두 군데를 가야 돼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올 것 같습니다. 네,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누나의 주말은 글쎄요, 바빠요. 저도 내일은 김포? 네, 한강 신도시 쪽을 또 가야 돼서 바쁜 하루입니다. 네, 늦었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우리 누나 방송이기에 늦은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우리 누나 방송이기에 두 손 모아 아름다운 동행해 봅니다. 하트 꽁꽁꽁. 네, 지금 두 손 꼭 모으고 있나 이거 검사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금일봉 받으셨고 뭐 회식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더위와 잘 싸워 견디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깊이 잠들었어요. 손디아의 어른, 성시경씨의 영원히까지 함께 합니다.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이니님 안녕하세요. 야간 걷기 운동을 갔다가 와서 분노 게이지가 쌓여 있어서 간단히 사연 네, 신청곡 남깁니다. 아니 근데 왜요? 더워서? 아니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니님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아, 날씨도 더운데 분노 게이지가 마구마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쌓이면 안 돼요. 네. 워우.

네,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이죠. 함께 나가고 있는 곡은요, 원투의 Very Good, 그리고요 블랙비트의 날개, 아스트로의 네가 불어와, 내 바람아 불어와, 이건가, 아무튼 세곡 함께합니다.

자식들 더러운 그림자를 밟고 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네, 금요일이 좋은 이유는요, 내일이 쉬는 날이라서만은 아닐 겁니다. 이번 주도 잘 살았네 라는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날이라서 더 반갑고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못하셨다면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참 잘했어 한마디 건네주길 바랍니다.

네, 좋은 음악은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한으로소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금요일이라서 그런가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가 날 보니까 나도 널 보잖아.

네, 인예가의 풍경. 네, 2부 시작했고요. 네,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요? 와생당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티아라의 넘버나인. 네, 이 곡은 신청곡 중에 한 곡이었고요. 더원의 사랑아.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고 한숨 취하고 착각 속에서 아침이라 여기고 일어나서 밥상 차려달라고 떼쓰는 아이 모양 웃기는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열날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도 모자라지만 욕심부려 허송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보다 더 아까운 건 없겠죠? 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열방 바라면서 고운 청취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 1시간, 2시간 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은 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1: 와생댕 당님의 네, 신청곡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저보세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저를 보라는 건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간단합니다. 네, 조선 힙합의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조선 힙합의 곡을 다른 곡을 한 곡 선곡을 해놨었어요. 따끈따끈한 예쁜 곡. 근데 지금 신청곡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 곡 준비하고요. 그 예쁜 곡

곡은 어떤 곡이냐면 구름이 예뻤던 게 아니야. 네, 이 곡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네,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우리 저버새님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 힙합의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준비할게요.

네, 이어서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날이 갑자기 너무 덥네요. 소나기가 온다더니 물도 못 봤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해만 쨍쨍 나더라고요. 그쵸? 땀만 나네요. 짐마저 정리하며 잘 들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휴가 준비하나 봐요. 그쵸? 양양 쪽으로 간다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더위는 또 더위고 또 나름대로 여름은 더워야 되니까 휴가 때는 뭐 더워도 즐겁잖아요. 그래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흑창민님께서 따끈따끈한 곡 가져온 곡은 무엇이냐 하면요, KHJ의 블랙커피. 꿈미 사이언스 뮤직 파티에 저 멀리 태양이 보내주는 뜨거운 선물. 아우 어려워. 네, 2174. 네, 오늘 멋져 보이는데 까지 세 곡 준비할게요. 아무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스트레스 있었으면, 쌓였으면 확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휴가 가서 또 스트레스 받고 오지 말기 바랍니다.

네, 우리 코만 고팀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사연 만나볼게요. 김부장이랑, 네, 김부장이랑 맞짱 뜨러 오신 이니님, 안녕하세요. 네, 저 맞짱 뜨러 온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같은 시간대라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 김부장을 볼 것인가? 하늘호수 방송 이니님을 볼 것인가? 아이고, 이런. 네, TV 리모컨과 마우스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을 했지만 결국 제 선택은 하늘호수 방송국을 향해 클릭을 날렸습니다. 이니님

네, 아무튼 우리 코만고치님, 제가 김 부장을 이긴 거 맞죠? 그래요. 아무튼 이 시간에 갈등을 때리면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한우로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큰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신청하신 곡은요, 김뮤지엄의 281.31km. 어려워. 신미소 폭주 했는데요, 검색을 해도 해도 없어서 우리 흑장미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루나가 폭주를 불렀는데 이 루나라는 가수가 신미소 맞나요? 리베란테 너라는 이야기,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세 곡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에다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깍! 우리 이니 언니다. 네,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연님 반갑습니다. 와라라. 네, 불금 밤 9시 방송으로 오셨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전에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책도 보고 맛보기 강의도 듣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유부초밥에 닭갈비까지 맛있게 먹은 건 안 비밀. 네, 맛있는 것만 골라 먹었네요. 언니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더운 날 입맛 없기 딱 좋은데 잘 챙겨 드시고요. 이제 내일은 주말이네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언니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니 언니 하트 꽁꽁꽁.

드릴게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하신 곡 세 곡 함께 할게요. 네, 송아의 바다 가자. 네, 이 곡으로 바뀌었네요. 이하의 별을 파는 가게, 시아의 스테이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 준비를 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는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까지는 아마 러쉬 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화요일 날 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0분 전부터 목이 자꾸 뭐라 그럴까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헛기침만 하고 있는데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기분 나쁜 느낌. 아무리 킁킁거리고 시원한 커피를 아무리 들이켜도 예 계속해서 목이 좀 답답한 것 같네요. 왜 그러죠? 뭔가가 하나가 탁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 예,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나? 계속 이렇게 헛기침만 하고 있네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이니님, 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니님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흑장미님, 예, 월요일에 휴가 가신다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남겨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노래는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따니 누나 안녕하세요. 꽁치님 안녕하세요. 배가 허전해서 방금 전에 해물라면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한 병 따서 마시고 있습니다. 얼음 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두시든가. 그랬으면은 좀 시원하게 드실 텐데 왜 미지근하게. 쌀쌀 안 쌉쌀한데 뭐 너무 단 것보다는 낫네요. 시간을 보내다가 2차로 해물라면 후루룩 할 것이고요. 문 닫고 커튼 치고 선풍기 2단으로 돌리고 있는데 뭐 괜찮네요. 에어컨 틀면 완전히 좋을 듯한데 없습니다. 오늘도 심야 방송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시고요. 자유롭고 편안하고 길고 긴 휴식 시간 보내고 오세요.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 주셨어요. 예,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오겠습니다. 꽁치님, 예, 날이 많이 더운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의 주루루, 김재중이 부르는 내 남은 사랑을 위해, 정승환이 부르는 비가 온다. 이렇게 준비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지 모르겠어.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내 맘 다 표현하지 못해. 그리고 우리 꽁치님도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보세님 반갑습니다. 조선힙합이 부르는 검은속, 예,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다녀가셨는데요. 저보세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또 내일도 그렇고, 모레는 비 소식이 있고, 내일은 오락가락. 뭐, 오전에만 오든가, 뭐, 오후에만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우산 들고 다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거든요. 우산 들고 다니는 게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인데, 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들고 다니기도, 안 들고 다니기도 좀 애매한, 그렇죠? 우리 아야님 사시는 곳은 비는 안 오고 찜통이래요. 날이 너무 더우면 비가 그립고 눈이 그립고 그렇죠. 여름에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에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보면 사람은 참 감사한 거 맞아요. 신청나는 우리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꺄!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도서관에도 다녀오고 드디어 다녀오셨네요. 잘 보냈습니다. 예, 이틀 동안 도서관 안 가셨는데 드디어 가셨네요.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계속 에어컨 바람에 있고 싶네요. 도서관에도 에어컨, 버스 안에도 에어컨, 집에서도 에어컨. 에어컨 없이 어찌 사나 싶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네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은 없지만 잘쉴것 같습니다. 언니도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트 뿅뿅뿅. 저희 어릴 적에는 여름에 계곡 같은 데 가서 발 담그고 물속에 있는 게 제일 시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숲밖에 얼음 동동 띄어서 큰 다라이 같은 거에 물 받아서 발 담그고 미숫가루를 먹는다든가 뭐 수박 화채를 먹는다든가 이런 게 제일이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는 것 같아요. 아연님 오세요. 저 미숫가루 타는 거 있어요. 미숫가루 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오세요. 줄게요. 미숫가루 먹으러 수원까지? 예. 아무튼 어릴 때는 정말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수영장보다 계곡물이 너무 시원하잖아요. 계곡에서 아빠가 그 투망 던져서 물고기 잡으면 그걸로 매운탕 끓이고 우리는 신나서 물에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버스커 버스커의 여름 밤바다, 최유리의 밤바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함께하겠습니다.

아, 시간 참 빨리빨리 가네요. 11시 52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아노로소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핑클입니다. 남아있는 노래처럼 노라조의 일개미 오랜만에 함께하겠고요. 지연의 노래죠. 또르르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자 일님께서 5분 있다 부탁드려요 곧 들어가서 들을 거라 잠시 시간 좀 벌어 주세요 하셨어요.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언제 틀지 모르는 예 우리 징징이님 예 힐러 지우기님 신청곡 먼저 들려드릴까요? 우리 행복하자 일님 제가 선곡해놓은 곡이 있었어요. 근데 겹쳤어요. 가수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이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드림. 저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못 올렸었어요.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행복하자 일님 덕분에 잘 들을 것 같아요. VOS의 매일매일 그리고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이렇게 세 곡 주셨거든요. 예, 세 곡 갑니다. 잘 들을게요.

예, 징징이님께서 나니 누나 저 먼저 가요. 행복이가 묻는데요. 빠빠이 하셨는데요. 엔딩곡으로 올릴까요? 노래 신청곡 듣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 알죠? 엔딩곡으로 할까요? 예. 왠지 지금 들려드리기 싫은데 유나의 케이프 홈 그리고 김은영의 타이밍 예. 예. 노래 듣고 도망갈 게 없게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그리고 짱아님께서 신청하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라는 곡 이 곡이 한번 듣고 싶어서 청해요. 나니 언니 줄주말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이 곡은 조금 빠른 노래 나갈 때 같이 준비를 하려고 제가 준비해놓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따가 듣고 일단은 예 징징이님 신청곡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루미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작년에 뵙고 못본것 같아요. 제디의 노래죠.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었다. 리트머스의 블루, 사랑하는 어머니께 최성빈 씨의 노래까지 주셨어요. 저이 노래 진짜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덕분에 아주 오래된 노래들 잘 듣겠습니다. 루미님. 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남 마감선 그었습니다. 편한 밤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재선곡으로 1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아이오아이의 노래죠. 갑자기 우리 짱아님의 신청곡 잠시 뒤에 준비하겠고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곡입니다. 페이지 1. 티아라의 노래죠. 페이지 1.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라는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리센의 프리티걸까지 전해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예, 이제 거의 다 7월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다음 주면은 이제 7월도 마지막이에요. 아, 이제 무더워지는 날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저와는 화요일 밤 11시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화요일 밤 11시에 다시 뵐게요. 자, 그럼 셔터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잊었겠지. 내 귓가를 속삭이면서 사랑한다는